왜 나만 안 타고 맘부 사고 그런 거야? 다른 거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? Oh, that's good. Oh, okay. You're the boy, you own it.